0: 马叔，哎个要么呢？咋那不明呢？
1: 嗯哼，
0: 麻烦统领的吧，
1: 啊会
0: 用的都没领吧？
1: ，low profile 呢，来不帮助吧？
0: 啊，都没领吧？
1: 嗯
0: 啊，都给搞到呢？啊，都好几起码卡拉卡拉不脱，不靠不就给他们都压嘞？
1: 哼，
0: 啊，那他妈都用的领不包的？
1: 啊会，
0: 啊，都哎个咱们巴就是嘛有没得食堂搞喂？
1: 啊会，
0: 啊，都妈妈有没得学历搞喂？
1: 嗯哼，
0: 咱们巴就是 KG 啊，罗嘞，嘛是 Class One 呢，
1: 嗯哼，
0: 好就是这里这一
1: 啊会
0: 些，
1: 会，
0: 啊，可能 Sam Rock 都到位。
1: 嗯哼。
0: 아마순아좀개해니이사이노마이게시기오이버포치디아이디야우드버동노도래
1: 嗯哼，
0: 마제
1: 아
0: 아이마온데기디텍터부야버포람도팡데
1: 아
0: 버
1: 회
0: 아누가아두나따버도마오지시회기마게바라카도리버마이미앙앙마기마기케노말레이드나
1: 嗯哼，
0: 아두기마미제에데지마온도부라오이나회컴포지션들레이리바
1: 아회
0: 서브젝트와이스락트리
1: 회
0: 버
1: 회
0: 지세
1: 야무슨노리다
0: 어노리
1: 야
0: 드
1: 무
0: 나
1: 슨
0: 바
1: 노리
0: 아도마이레이마이
1: 嗯哼，
0: 캉드레
1: 嗯哼，
0: 아도会议，咱们爸爸妈妈的来是发生也，
1: 啊会，
0: 嘛来也不是，哎，那是也很灵异，
1: 嗯哼。
0: 啊也很灵不是的，啊，或者是哎，咱们不是很熬生的哟，
1: 嗯
0: 啊，都是用的嘛来的，不嘛，他们都是的，嘛，他不是，弄啊，没有他不，他不是嘛，就开始找的
1: 哼哼，
0: 吧，
1: 啊会会，
0: 嘛有可能是，啊，都那么那么个，给他们发大，都或者
1: 嗯哼哼，
0: 开始来了个的，嘛，那我发现，我发现海带的，会
1: 会会，
0: 哎，那我发现的话，
1: 嗯
0: 啊，都录到的，
1: 哼，嗯哼，
0: 啊，嘛，YouTube 上面行是可是，啊，都那都来有。아이삭우밤디
1: 嗯
0: 하이
1: 会会，
0: 파리삭우밤디삭쇼요한데
1: 그것도
0: 좀
1: 다
0: 예
1: 몰라
0: 쁘야
1: 로
0: 되
1: 리네，
0: 나아이나마야뭐는좀떠라떠왜
1: 会会。
0: 아도마이너좀레이디하이따래
1: artist 아니기 반통 하이 다레 거
0: 음음
1: 라이 에 뽑아 줘봐 artist 아니 회 미안 너무 싹 야나 캉버 캉더 보드나 동안 뭐
0: 호이
1: 이모 담모이 데디 artist 니던
0: 호이
1: 아 art 뽑아 줘봐 art 뽑는 시제봐 미 뽑는 시제봐 두고 뭐
0: 호이
1: 너무 디 오이 내도 아니 시기 게 노세 코이 수 노멀 라가 뭐 두기 본시 롤 동다 마오 이
0: 어
1: 엑자닝이 안다 코이 수 코이 정처럴 거 따레 이세이 오이나가 스토록 보세다 필름 기수 코이 이제 소피아가 싹 미나봐 부스 아니가 싹 미야마 듀엣 송 미야마 수 레이디 솔로 오이나 싹 그다 수 미야마 레이 로이나마 반메다디 에피소드 시 10번이나 로이나마 커버 또 우딩아 뭐로이도 닝싱 비바 야마기 탐오기 암낙나바 이세이 마땅 로실락 바시담 땅 구돌 담비라가 시기 트럼 시조 텐신나바두기 단자도 실록적에
0: 어, 이제 듀엣도 좀 빨라 봤네. 아유, 듀엣 하면서 소피아가 좀 하여 등장을
1: 허이
0: 봤네요.
1: 허이
0: 소피아가 이번에 세, 데브다스,
1: 음흠
0: 데브다스 해볼
1: 허이
0: 봐.
1: 허이
0: 아, 누기 세도 아이 풀디 파데. 아마 띠엄색 색이 좀 농아해요. 세이
1: 허이 허이
0: 섞어라.
1: 허이
0: 박흥 막봉 파락 파 파우르 클레타 모이다 까이 노마 소피아.

0: 시끄러다기 니 하이.
1: 아, 까나다 시끄. 예? 예? 하이? 거리 도롭자 누나. 투어이번이 핑핑해 정리이시나.
0: 호인이야.
1: 투어이바. 아, 거리 내려게 농도.
2: 다가. 다다 까이놈 내리네 다다.
0: 라오 시드 파모라 오사 해라 깨사 타키지.
2: 아, 야래 이때마 이 사감때 탁자로. 아, 구라보라자 호이도 주고 잘못없니.
1: 나띠 깨져 오르기니 투어이바.
2: 아씨. 다다 이 자노 파 홈주부도 루피 아마 젤레 에
1: 아두기디 홈주부도
2: 호이
1: 까이노니 도이베 넘기네 사싱시부 마양바 홍기베 타니 등아이다이네
2: 아시 캉디르데 다다 나나오지 꼭꼭아오리다
0: 오 뽀라디 감다오니 파나파나바 신바타바니 도이바
2: 데마
0: 난 쿠트깔레네 나마오 루피 아홈네 세바타오바 타레바 나사노 파두디 우푸캉톤산바 야오리다이네
2: 호이 아도 부디 마코타 시엔카르가 부디 톡자레
0: 아도 토이바 나기나사 얌제라 수네나 얌 파이다
2: 이카라 이파리바
0: 나사 싱제 심팜 아마만 파이두나 시엔 톡자레도 나우신나 부솜테 야우디
1: 나나 야모데 하이닝이시 하이독 버살루시 에브네트로
2: 호이 아두기 내라이지 다리만 틀라이지
1: 아 셋뻬타레드나 아두디 토이바 크르는 서시
2: 자시
1: 아 미니 턱도 왕앙키니 아 아두 아테이디 카리카리 다나쉐바
2: 아 가슈 톡타신 타밍아 일렉트레 하이도 오빠들던 잡히유
1: 아
2: 아두디 아이 쿠라 보라자 호이도 암티 살루기게
1: 다 바레 바레 바레 바레 살루로 아이 슐루 산나바 떠오르게

0: 이나우 로무기니 하이드나 얌깐 능앙나르 쇼티도 로르코니 시대기에는 쫀타바 야로데 봐
1: 아도 뭔가르드나 옴테디 예우드나
0: 시마 마두야 두고 만디에 봐 가나다시 얌 시대 거 그러자니 낭나 뭐가만데 야 본데디마
2: 호이 호이 야드랍디 쌉페다브니니
0: 호이 봐봐
2: 아도 시기 뭐 뚱다 다 가야 물레가 디트럭바야니
0: 봐봐 마도 이 하이봉음데 나하우 누아이게네 그치 그치 야만에드리에 봐 비샤로 토로신데 소 프로블럼 냠레 아이니 숨 칸부데 바붕 제히 제히 따로 무기 맞둥데 디 플랜 도부 야가드라
1: 에 타나 따바
0: 호이
1: 제히 망아 따로
0: 호이 마
2: 에 코이 부디 에 코이 오이랍쇼 이모우노 비시네 누마이 게드르네 헤누 파마사 이모우기 갈라가 아이디
0: 바보 엘리자베스 용은 석게도이니 게노
1: 하
0: 마시들 헤우부야로이 이마이냐 마가 마케팅 안 뜻을 놓기게 하이 아드 푸노 보시 카라 럭실 놓게 떠오니마
1: 오케이 바보 가요로게 와감 땅앙드네 투미네라 이시보
2: 가리 인앙고 하이브노 마마
1: 나사노 파나 하이리세 아코이 숨야르시 하이브로
2: 야데엔 가리 하이루도이노네 하이루보기 가리 수카나 퍼팡레로이네 마마 샷컷샷 Nanga in the Calibus, eh? Macoin, the Kangwanetti in a hey, mamma.
1: Adubu, my babu. Nasano pan a sacrasu. Namo, she did the sacky than about the hambio.
2: Mamma. I ain't calm, Larota. Moyin, but tuna batum, dojakras. Yar, Unsasu, Haitagre. Ah, Nang Sana, Gonsang, Sani Havido, Saturo, Dana.
1: I salaro.
2: Kino salur harisibo. Nang no pugo do bisheldo yok thuok tunda thamlebani.
1: Yare, ai saluro ye, ai sada gam te pamzadre. Ai ahir masanalu pamat te pamzadre.
2: Ai, tumin nang hakle. Thoi bel.
3: Jo shala
2: dum shala dum shala. Thoi ba, lau shong lo.
3: Ah.
2: Se pamji lau si.
3: Ah. Ai yare taibo. I pamaro. Aish, my hai yare se kapose mabuklama. Aishu je mabuklama male. Ningai to la.
2: Aduna
3: ta da sana to mabu.
2: Amadi leiti ne. Imunu piga mamana ba mo unani ne thoki bini ne.
3: Ai ko no unar ge hangam si de thamjaram ge.
2: Ya. Adu de de tam.
3: Sa to mona ma hayin chala ne ye. Hangam chaning ye de bijaning de pur. Kaino ite me japjang am bida bur kaino.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Moy, Mapa, Mama, we were quigged up with the carim, the candra, very hungry, my pavo.
2: I could, Mama. A tomb and a toy with a sumnasum paggy torumbo, inida.
1: Sorry, Sangy. Maqui me, where I did not quite boots a toy the bummy out of it.
4: Ma, Ma, quite a good man, come, dear. Quit.
2: Ma, quit over.
4: A tomba,
2: Nungbo, Hayang Salani, Hypsi, Sumbra.
4: Hoi Pabo. Tamoga, Hayang Puna, Dilipoks, I mean a cagetova.
1: I don't know, I quit a Hana Hypedic away. Ha!
4: Ima Hana plant of Nativa. Naranka, Tamoga, Queen High Neven. Sonali Queen Mabundo. Bangkok, the dead tin is a cagetova. Mabunga, so, my family punman and another la on a hirepa.
2: Hiri, Sinodi. Imono pi sonali su yahno satori.
4: Hoi Pabo, Mas Yodurin.
1: Atomba, Nang Salo. Imo dear quicker some lame in a horage. No, no, in a sakagana paga again away with the bottle. No, quite you crack look at the game.
4: A do with this money, Dima. Nangajo, Imaga Babun cut lady.
1: Madame Dugane, who took the young canary. A quizia hallo chiller, eh? Bangle tona yaw chillery. How did the air walk halusu sonjilla, eh? Imana, eh? Imo sing a punna lame in a bottle in my palm, eh?
4: My, says. What am I, Swanton Mandres? I don't know, Colodia, however. Egone, Imana, I said, the Yum, the latest, I call you topping hung.

0: 주나따 마나 마티론 강보도 무이 마야지나 와와 노보도 아이 얌 노아이디야바 살살살 이부고 암다 투나 가우르소살
1: 미 일로이나 비디네 파이케노 강보 서포초 이러 깨두리미
0: 깨데우르게 이슈나나 까비시보 세세세세세
1: 아 나타 보비구나 뚜밍 러브라케 노또 위니야
0: 뚜밍 바디나티네 마북람바기 워리니다 모파부 마북시주네 이세세세 아이마 마사이암 사인히
1: 아이마 고우부서키 범마파두쇼 파할까 도부나티네 아도 능살가 암특고우드나
0: 오이오이 아이카우게 아이마 모파부 이슈시 양칭 도리바케 롱도리 아티고 미시보 아이마 까마이토 미시디야 아이마 야이 파바 하이 야이 파바
1: 하이 마마
0: 야이 파바
1: 마마 하이 소르도 산닝단 암무토 고루 오 너무 빵 너무 빵
0: 아이디 좀 잘 오려야 되나 아스 혹시 끼야이기 망도 아스
1: 아이는 바락도 좀더 서로 아때서 당나부기 됐살라가 와리 와다이 사도 농아 아이면 밤루 오이던 하이베니 넌 수야디
0: 넌 나도 나다 하이 아이는 미기대 파무라가 까리 와리노 아이는 사가다 우리 시보 미기디 마사 마마 마수싱이 와리가 학단에 일까다 우리 세
1: 마마
0: 뭐 거기 와리도 아이따닝디에 아이따닝디에 뭐이 바보 아이 이사싱도 보 아이 거기 낙다 뭐 하늘라 로이다 바로
1: 마마
0: 아이 이슈기 상담도 야무닝에 아이 이슈 뻔잉에 뭐이 바보 아이슈야 보니게
1: 낭낭이 왕도 먹네 아이는 쇼핑 구경기 탁당 저리비세 야트니 너무나 제가 농무디 먹고 쇼이더네 거기 낙다 뭐이나 아이 거기 망들 리앱로 보니 또 낭낭이 민너 부터하니네 마마
0: 먹고 있는 낙다 우리 부시부 낭낭이네 시그라마 뚱대로
1: 마마
0: 이사싱아 누나 마마 아이기 낙다 라카니 하이바이 타자드레 보이 바보
1: 마마
0: 아이 타자드레
1: 마마 마마
0: 하이마 나 애가 강우디 가락들어서 거울을 빼야들어
1: 아 거울들어서 통하오면 야시들 내렴니 칸네 가칼 임니
0: 쿠와 나바두가 낭지디에바
1: 나띠 낭부 깝렴니 브로
0: 깝디다
1: 나 사도 이행부 야들어 시기 통하오면 야시들 내렴니 하이브세 낭니 야다바
0: 세세세 피로랑 오부도 모실라니 시도 오이나 판비로 아이몬드디 통놈 마야들라 이가이네 얌강다이네
1: 마마 아다 토이바나 소라테기 부기빠딸 카우세 마슈 마야 무슨 욤찰럭 사리시 예울라우네
2: 아라라라라 이슈자라오 라라라라
3: 오
2: 제제제제 로인 통놈의
3: 예비
2: 오 뜸이는 아플래 요새 제제제제 마 노이고 뜸이는 아들래 요거 저렇게 이비 하여 부배가지 로이 딸이 미 휴자 노이버 아 어이구 제 보이나 당기 세세세세 제 뱀뱀 당기 세세세세세 아이마 아이마 아이마 아이마 묻는 놈이 미 노이버 노이 시디 해봐 제 신나네 슈슈 토이 나오기 세세세 롤롤롤 아 신나 마복래 이 먹이 하하하하하
1: 너 토이 베세 가야 되면 복팔은 오마마
0: 거기 나이 복대디 아슴로 토담드레드라 아이 이슈 싱하두수 거기 낙들레람라디 아슴로 떠오름니 꼬모이 빠보
1: 마마 라요이 크러바 이빠이 부심나 리비름 보와리 싱불까야 이슈 싱데 리비나 나바 아이기 타모이다 로뚜나 탐락뿐이네 마마 아주 뭔가 시디 와리 신세 답이 너벌리 때문에 탐오이다 품는 아주 먹삿 기바다 아래가 고마마
0: 예 오마 코이 바보 토이 먹이 마 수마 사시나 각파이

0: 다들 잉브라 마이지카라 당질럭시라.
1: 야래 당질러는
0: 다들 이때 먹이 시디 닥터는 거리고 하리기.
1: 아 도이도 오빠께 시 화이디 와칼 누아이나 보호네 비유 포타할로 아시다니
0: 안강신은 니까리 하리 모이부 토르카니 하이브로 다다.
1: 아 꾸이래 이샤 신두가 파오 파오나 키다바 라학슈라로 도범모이가 파오 파오나도나 까리 부카나게도 기토요 모이 콘젤 따르가 와클 누아이터노 바니네 토바
0: 뭐 이때 이 먹이 칼라가 칼에 또 있는 바오 방나 보는 숨로 이들네 뭐.
1: 마사싱게 콘젤 따르가 나 때문에 터모이 쇼는 까빠도 아이 영문 엄디네 토바
0: 다들.
1: 농시 이러바 먹고 이 콘젤 누나 나 때문에 뭐 어호이네는 와한 부위는 토이네 토바
0: 다들 뭐 이거 시들락 뭐 야를 로이더라.
1: 강대 토바 이샤싱아 두나 에 코이 뭐 와로 그런 말이네
0: 다다, 무슈 락디락 농근이다. 야다보기 오른 보슈야이. 어, 다다 토이나 간전비로는다.
1: 토이바
0: 다다.
1: 아이디 샤싱도 와클 영문디 아이 마코이부터 세잉 노아로이 까리군바 마마시 나팠던 농대
0: 이
1: 토킵다르디
0: 아이디다 다다.
1: 모이니가 모르이네 토이바 토이바
0: 다다.
1: 아이 나시디 깔럭바 미호바 아빠 엄마 맞들레이트 아이는 깔럭 잡아 미호 잡아세 이나오 극등
0: 예까요
1: 아이네 토이바
0: 예 다다
1: 이나오디 이샤 복셔 보기 뭐해 야르버니네
0: 에 그라이 되는 거 다다 다다 보이가 너 나오고 상담나고 야부자 느끼다 다다기 부까리 왈리기네
1: 쇼미 능 하이바 아이 쇼마다 마마다 좀 칼루예 마틱샤 보 이샤 싱기다 목 타모 있는 나팔 떡적 이샤 이 도움도 저 톡셔로 아두부터 이봐 아이디 와칼세 랄람리에네 혹시 티에이 까리 숙칼레로 아이 뿡닝 와클레세 레이타 아버 펑네다 봐 싱야기 아스롬음들 이루르게 레저리 봐 런툼 카라 아스롬데 까 토올람게네 리엡레니 토이 봐
0: 다다.
1: 마 펌두다 아이 뿡닝 레이타는 레이루르게 토이 봐 이봐 이 부식네 덤비람 봐 아이기 코일이 높음 따 펌세 아이 다디 다도 능대번이 토해봐 아두 용머식 달래이보다 이사 이수신기 삭담싱하두나 멍하다 따뜻네 땀너래래네 토해봐 아이 코이 뿡닝을 다범 강드래네 토해봐
0: 다다 와펌시고 다다 이때 뭐가 다나비라브라 이때 뭐나 부야르브라 다다
1: 마디 까야야저닝다버니 아두 보토이 봐 아이는 하이문 버데기 호식디 마수 야래 토이 봐
0: 다다
1: 아이 이사식 사람 봐 사우르브 용시부가 악세는 아빠 방글레 이럭들이 토이 봐 아이 땅원도 와픈 몸땅 신현님이네 토이 봐
0: 거리 와품는 다다
1: 아이 코인 샷크럽스고 능란해 아이기 하응르브 용시에
0: 다다
1: 토이 봐
0: 다다 와립두부 콩팜 기땅 한독 비유봐 다다
1: 돌봐.
0: 다다
1: 아이, 래, 그래.
0: 다다 음식이디 나 나오는 미국 코딩 갱신적이 아두기디 까임득한 비가도 다다는 셀럭이 해낼 예법니나 다다 다다가 이따 이마가 할락봐도 나나오 가지런 게 이거 다다
1: 팔에 돌봐. 아이, 빌. 능수 보타자루로. 봉쇄 아니, 헨, 그래. 농한 기분 하려니
0: 어 따다 두디 아주 호렌 까리군바 이때 이만아
1: 아 호이호이 아이 까오르케
0: 아 두디 통시
1: 아 아둠 항자를 선포

0: ꯀꯔꯣꯝꯗ ꯚꯥꯔꯠꯀꯤ ꯅꯨꯄꯤ ꯇꯤꯝꯅ ꯒ꯭ꯔꯨꯞ ꯁ꯭ꯇꯦꯖ ꯃꯦꯠꯆꯇ ꯁꯥꯎꯠ ꯑꯐ꯭ꯔꯤꯀꯥꯕꯨ ꯄꯣꯏꯟ ꯇꯔꯥꯃꯥꯄꯜꯗ ꯊꯣꯏꯈꯤ ꯑꯃꯁꯨꯡ ꯃꯁꯤꯒꯤ ꯃꯇꯨꯡꯗ ꯏꯪꯂꯦꯟꯅ ꯚꯥꯔꯠꯄꯨ ꯄꯣꯏꯟ ꯇꯔꯥꯃꯥꯄꯜꯗ ꯊꯣꯏꯈꯤ ꯑꯃꯁꯨꯡ ꯃꯁꯤꯒꯤ ꯃꯇꯨꯡꯗ ꯏꯪꯂꯦꯟꯅ ꯚꯥꯔꯠꯄꯨ ꯄꯣꯏꯟ ꯇꯔꯥꯃꯥꯄꯜꯗ ꯊꯣꯏꯈꯤ ꯀꯦꯝꯄꯦꯟ ꯐꯣꯔ ꯖꯁ ꯑꯦꯟ ꯐꯤꯌꯔ ꯗꯤꯂꯤꯃꯤꯇꯦꯁꯟꯅ ꯀꯧꯕ ꯖꯦꯅꯔꯦꯜ ꯁ꯭ꯇ꯭ꯔꯥꯏꯛꯅ ꯃꯤꯌꯥꯝꯒꯤ ꯃꯍꯧꯁꯥꯒꯤ ꯄꯨꯟꯁꯤꯗ ꯆꯥꯎꯅ ꯑꯀꯥꯏꯕ ꯊꯣꯛꯂꯦ꯫ ꯑꯁꯥꯝꯒꯤ ꯌꯦꯜꯂꯣꯃꯤꯁꯤꯡꯒꯤ ꯁ꯭ꯋꯥꯔꯊ ꯑꯃꯗꯤ ꯁꯛꯇꯝ ꯉꯥꯛ ꯁꯦꯟꯗꯨꯅ ꯊꯝꯅꯕꯒꯤꯗꯃꯛ ꯑꯅꯧꯕ ꯊꯧꯁꯤꯜ ꯊꯧꯔꯥꯡ ꯍꯧꯗꯣꯛꯂꯒꯅꯤ ꯍꯥꯏꯅ ꯃꯨꯈ꯭ꯌ ꯃꯟꯇ꯭ꯔꯤ ꯍꯤꯃꯟꯇ ꯕꯤꯁ꯭ꯋꯥ ꯁꯔꯃꯅ ꯂꯥꯎꯊꯣꯛꯈ꯭ꯔꯦ ꯑꯃꯁꯨꯡ ꯖꯔꯈꯟꯗ ꯁꯔꯀꯥꯔꯅ ꯊꯕꯛ ꯂꯧꯅꯕꯒꯤ ꯄꯔꯤꯈꯥ 94 ꯀꯛꯊꯠꯈ꯭ꯔꯦ꯫ ꯄꯥꯎ ꯂꯣꯏꯖꯔꯦ꯫
1: HIV가 사고는 힘리버 미워 신부 한탄의 영바 아무디 따티 타워인의 더 위로이더군. 까리곰바 하이리버 더웅싱어 시사 타람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버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 미워 신다 따티 타워인의 더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 위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u 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u bi hiv s ki maram 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u bi amu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2: akashwani imphal haujik sandokchari NCERT ki tengbang ga loinana puthok pathoram umang

따비리 마니푸리 필름 이사이 마탕마탕 오이나 산독자 크리바 마니푸리 필름 이사이 싱디 마탕마탕 오이나 러브 러브 필름 다기 나우보이 아마디 사리타 아니기 아픈 마 콘젤다 에스케 노마이 템나 세이링 바 아마디 사이랑 바 이사이 아유키 릭라 film 다기 만다키니 기 콘젤다 브로젠드로 하이슈남나 세이랭바 아마디 소리 센점나 세이랑바 Love in Dazzling film 다기 비크람 아디티야 아마디 푸스파라니 아니기 아쿤바 콘젤다 사비타나 세이랭바 칸타나 세이랑바 농주 아힝 film 다기 라이슈람 메마 아마디 소누 니감 아니기 아쿤바 콘젤다 사나토 닝톡자나 세이랭바 아마디 쿤조이 쿠마르나 세이랑바 이샤이 Kudoi kudolgi aroi bata tahanja kiba film isaiti pantungi wang mada film dagi irai lai magi konjelda huining sumbam ingobi gi mayekta jitian kumar nauremna sairang ba isai

0: ꯑꯗꯨꯃꯥꯏꯅ ꯖꯒꯕꯣꯟꯗꯨꯅ ꯄꯦꯟꯕꯤꯔꯕ ꯑꯗꯨꯗꯗꯤ ꯉꯁꯥꯏꯒꯤ ꯃꯍꯥꯄ꯭ꯔꯚꯨ ꯏꯕꯨꯡꯉꯣꯁꯨ ꯁꯦꯈꯥ ꯗꯔꯁꯟ ꯄꯤꯕꯤꯔꯕꯅꯤꯅ ꯃꯍꯥꯛꯁꯨ ꯑꯗꯨꯝ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ꯅꯤ ꯑꯗꯨ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ꯇꯣꯞꯄ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ꯝ ꯂꯩꯔꯒ ꯑꯩꯈꯣꯏꯒꯤ ꯃꯐꯝꯗꯨꯗ ꯑꯗ 마시 아토파 마눙 산나레이바 박타 안타랑가 박타 신의 강방암거니
1: 살바 봄 가시 미스 두이 마하소요
0: 마더디 차라봄 바다르자 아르자네 가시 미스르네 마틱 잡어 마코이 아니 에글레이 마팜시다
1: 아짜레 प्रसाद देखी हैलाव बिस्मोयो
0: अदोरा बानिंग थौदा महाप्रभु बोना कृपा पीबी बदो मधु उबदा अंगक पहे

0: 마프로부게 저것이 깨목망나 차버게 해보고 알라트 자크라나 아코기 아 자푸 차버기 자카나 레이보금 아두마이나 자크라나 레이보금나 우르르 레이나 저것이 아두게 마틱 차이
1: 일대 프라부로 자하 자하 파리팟 데토 올로
0: 마프로부이 보나 저것이 톨럭과 데데디다 조론도나 따 네퍼 마타마드다 조론기 마품 아도 마두 탁 탁니
1: 자

0: 말월 하이비디 이 책이 책박이 벌론 홈세 마치 마법의 무엇이기 낙나나 보기다 먹다 꼬이나 레이디
1: 버텀마 만들라 니티 아이는데
0: 아함바 마눙잔바 마코이 아시나 니타 아이는데 이모 건바시나 마나 낙신을 레이디
1: 거시소라 고빈다디 저토 박다 고노
0: 가시소라 목군다는 친구 박다 부는 먹고 야옴
1: 하다 하티 거리 헤로 디티오 보오론
0: 아니 슈바 먹고야 데데데다 하다 하티 먹굿 가 먹굿가 로이나 하이리바 박다 징진은 띵투이 헤르가 낙드는 레이리
1: 예 와이레 파타프르든 아야
0: 마판탕바 마꼬이 아두다나 파타파루다나 마기 레이리바 고온싱두가 로이나드라 낙신을 레이리
1: 만둘리 호야카레에 로크비바르네
0: 미암 뿌나먹싱두 낙신은 어버기다 먹다니 하이드나 파타파루다나 레이리에
1: 오리산드레로
0: 나시기다 먹다디 나나의 내기 오이나 마땅 쇼이다 창고 오이저리 마땅 아묵 아토포 오자 아마드기 아묵 하이브 버논 오이드나 타비르시 마시기다 먹다디 마땅 쇼이다 루션저리 하리 크리스나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마이 예 지부 비리 예 대라이 다테루 와지도 니베샤 부 마이 포발레리 하이 달카 카이라노 프레스 컨퍼런스 부리 텔리치 포페 예 콩그레스 파미아 NRCV 소페 라이베 히뉴 알라이 소소 쉐바 마이 대라이 듀토 페로 지토 테데 히샤 부 마이 예 하이 Popaloa, La Tutu, Veri, Buhimusi, Dakaita Levi, Ye Gorman Hai Rayano, Sincere Sutamuzonu, Churuchampur, More, Ala Kampu Pivi, IDPs Maya, La Laji, Musi, Re, Pai Rano, Popi. As you wake up, Ole Hightaway, Mushehi, Raturi Lu, Maitolino, Zupasiano, Ado Pabukatsu, Sunu Titom Shishi, Tiluleche. Raika sanapti hinu, wai sailonu, soyopi la puve pamenu, lusu pakatsari, ramai papele somoe rene, adopa pakatsari, sonu manso akatri jelo vice.

0: 타우람 따비람디 바싱부 공강기 타우람나 한바막다다 따람노 옥제리 구름제리 이과수 요비르글레
1: 어허이 요자르글레 세베마
0: 피다솜다 랭센비오 이붕어
1: 파니파니 세베마
0: 이붕어 가시야시 임사케셔누미니 가시기 타우람게 아로이바다 마호샤곰나 군자싱나 항비락바 와항싱기 바꿈 비버기 타우람마두 탐자리 이붕어 아드막부 타우람 호독자바 아시디 고이점 프렘칸트나 삭바 베나기 땅카카마컥 따미나시 마땅나 토이비나 캄바기 피사바기 마땅니붕어 아두디 하이리버 베나시 나시게 토룸기 아한보이나 이칠르바 따미나시
1: 따미나시 제베마
2: 마몸랄린 마샤이비 마토이비 마나이 신우와 짠비 아두나 아행 농틴 칵드나 닝원이 탕가가두다 쓰레이 피사 쓰레감 쓰레감 도드나 쓰레이 피사 도드나 레링의 기맛 반타우마 빠이붕어 쓰레이 마부 묵땅디 잉닝이 어두부 마몸 랄린 마샤이비 마토이비 마나이 신우와 산비에니두나 쓰레이 피사 땀두나 레링의 기맛담다 이잉바 쌈부수 핵 한구이 세레예세 그럼 도르가 이행식이 발만농다 큰 눈을 내리는 게 맞다. 아이비에마 이비에마 마하기 달로야 뚜엄비 달로야 뚜엄비에도 거우토 이래가 라오 마시디 에이와 마하기 싱쿠나 하아띠 레이바두나 마하기 달로야 뚜엄비에도 거우토 이래가 나몸 라일 나시 아이비에마 토이비 만아이 신우와 산비 아니나니 꼬로우놈이 신금 쿠딩기 사리바 쓰레야시 한떡 개개 모이랑리 박다 우카이 팔룬 까뿐 마땀다니 아이나 쓰레이 피다나기 큰누나 쓰레이 마부 인게 칸 아두나니 나항나 쌍이 아이디라가 쓰레야시 아묵대잉 아이붕오 신쿤 하티 레이버기 야와마 파우두 따루 마탐다 마하기 탈로이 아톰비에두나 마몸 라린 마사이비 마기 쩨레이 마부 샤리 마팜마두다 쩨샬리라가 쩨레이 마부 잉 마쩨니 마몸 라린 마사이비 마토이비 쳔우와 쩨안비 아니두나 나이하쿠 와두나 포타링기 마탐마두다 빨리 마마 아톰비두나 쩨샬리 하이리라가 쩨레이 마부 잉 오바다 쩨레이 마하기 바제바두 아이닝 아일리타네 바자크라 바두글 마치레이니 나누 탐궁나 싹다바기 마착 라이지 마이탁다 타루 탐바나 샷바기 마착 싱예 레이랑 까야나 뿜뿜 샷바기 마착 까야두 이글리바 쓰레이 피기 바제바 무옹 마따워두 우보다 쓰레이 마기 마착두 우보다 바라바라바라 도로 이르가